0: 지금은 너무 웠다. 졸업하여 언니 보라는 무관이 맞건. 아!
1: 올리 계사 올리 모보 올리 계사 모보 모보 모보 올리 계사 모보 모보 모보 올리 계사 모보